0: naade sanggira setende anga bersih supri ngaha saya anga nuktang nak njok tango ngade bisa sakani dongwa dekem na sekwa dongwa ruang ni ama dongwa sak beri dongwa sana ke mengmang kowe ringa ha purenga saksare kelas 1 dongjok saksare kelas 5 dongjok saksare dura don bosko saksare rongkon don bosko angade antangna janggi thangna pade ya do bakis klo aya khainga angade kepen kam dongja aya kosan khai chainga do bakis klo nikna aro nok parang ni chainga ni agrida ande kam dongja yan angni kam dong aya angni aya kam kha arang de a chulia de unja andiba banga banggeja thangkarang chi alamla nokta ko chalainga ro nok pharang onan ni chi gongsang ngani onta pinga warang chi alamla angne chi gpa ko tak chak tinga yasan angni bisarang na ya thangka chin kana sna aro school chipin aro manlipi kama khondak nya nga de ya chin mi chu koros nerong samja kama khon rainga ya chin angni noktangko chalainga ngade tunga ngade chagongani rang ma maina bisarang ko korait na thangkarang phaisarang chuungja aruba on class noktangko chalaina rang ba thangkarang chuungja wanda kinik na kani rang ma ya aya mangmang chide nok phara mangmang chide mamang dakke ba thangkarang phaisarang chuungna manja ui ya khamnya gde mamang aman dongja ngade mayo khaichagen ya ya an angni de khamu ai jok aya khamko khaichana khushu ngaya ngade maina angade bisang naba khasaigen aru bisang naba ngade namnin khasa ba khasa aru simsaka ba simsaka aru angade simsak khwangaigen khang khwaigen makhang chiba an singbal joki dongwa de pette angni bisang go ni rogang khwaigen aru khaichana ba namaiti aya ba kana thungpa mi chukmarang na ngan dakhe ya kana skenchim anching thangka paisa ni eta bangin ni na kani ko mana uje ko man anching mi chuk ngi mana je chul ko ba takke chana na ngam te ko de makang china anching ni bisa di sarang ko phoret na gta chani rangani onna mana gta je kham ko ba anching mi chukang de khai chana na nga ai han ongai gija mande nok parang ba hajira mujira rang ko ba khai chana na nga ro banu ba school rang o aya aro ba banu ba chadu khan rang o wan de ki anchung chrang de kham rang ko khai chana na nga ro nok ta rang ko chalai na nga sira ko de sig ba ko ba mungsa sol chi dak chaga ni ongna man na ga ta na nga kha chana nang ja khai chana na aya ya de kha chani no de anchin de ang ko chalai na man ja wa man na chin de ji kham ko ba khai chana na aya kha chana nang ja anchin mi chuk marang de lakon ma thela ya ko sana ga na
1: ya simbang meri bat bang ni khata program ri na se ch mo ni ni sik ni khata rang ni man ang na ni ko khna so na man ha da un na simbang mi ch krang ni program o skia por ya mat gpa ma gpa de drang nas kyani ko na mana yani gman ma brussels ke sang mani agana ni ko haida wan chung knang na
2: dalni agal sak na men ding thang be ha dalni agal sak ko jangi thang ba sakkan thian a thi thi jangi thang na man ja jok man de sak samai ko da ka uni da ka kha ani sakapun rang ni jangi thang ani o blacken nang ya Saksani obosta, sakapanang ni obosta rang ni kosako, balmana. Skang tasongode, sena porai na manzaoba, janma o agan patna sangzaoba, zangi tanganyo, neknakani, tongbrezatum. The alni mande de, songsar ni reanyo, zatni namroros lorwani kamrango, aro a songna, takna nangani rango, kurang onpana, zak de pana, the aktela. Ndiba, sena porai na sangizak pa mande de, ya ko takna balmanja. Je ko takna ba, je rokomo zangi thangna ba, chugaba gadang ni lekha porang jao ba, mande sena porai na matna ni ko de nang telaya. Mi chakrang salgi tong sa ko de dikdoa, ne agana ni gnang. Ya nung abong bebea, chasung gita lo, mi chakrang jak thok me kusak matape dongai jajok. Mamang kamon, Ramang, si tang tang mung, mi asarang mung, 자쿠 압산디이 파크레 담단 그렇게 녹당나 자트나 아송나 캄카아 바사코바디 미츠크랑 자쿠디 바디앙플라 레카포라오 나니오 세나 포라이나 마나타니오 미츠크랑니오 글라니 아야우 안만플라니오와 세나 포라이나 만가파마 아랑 데드랑코 세나 포라이나 스키르 아트나스카 다오니 마 아랑데 아탕 레카 포라방 파자오바 데드랑코 추위 포라이트나트켈라 무카살라트나스카 레카 포라 동가파마 아니녹 우니녹당 덴탕아야 녹가 잠마니토와 사라 녹라 롱탈라 가다츠나 남자오바 제 동아코 롱탈리 남메 간델친들라 남마토와 차니코마 덜자오바 제 동아코 남메 속에 사치오나 세나 포라이나만 가파마아 데드랑코 녹당코 아루 안탕코바 남마타 장기 당하니오나 리마캉아타 남바타 가당오 장기 당하니오나 속도와니 장키디 레카 포라안 에니 마아마시아 프릉오 비사랑코 생근앙디 미사이 묵수 작슈아테 우아 데드랑나 살니스 캉바차 아니코 오나 우니코디 우아망코 포라이나 아송아타 미츠티 프릉온 캄 작착 잡아타 우아소 아찬나 자파르크 동파르크 바랑나 캄슈알레오나 인디바 이야코 닥마뜨고 데드랑코 포라이트나 찬치아니 우니 기스코니 찰자 비샤코 포라이나 아송아테 도나야니야 바사코바디 남그니코라 바자 바디에바 비샤랑 니로코파 그리바 기색낭니 톰톰메 포라야야 바디에바 비샤랑데 슈득 쫓득다가리 보나야 우니그문 마아 송이 찬니 바그푼 캄랑오 자끗 찾아오바 무크론 삼사치데 기색 박사치데 데드랑니 포라야니나 삼사카타야 비사랑 만자잉오디 동차피 스키에 온나나가 비사랑 파그바니 스키에 온나나바테 마아니 스키에 온나니코 라착능바타 아루치납능바타 엔네네크롱아 마그바랑 데드랑코 마시바타 제코다코바 외망 비사나 카사이 착착기 외망코 자칼라 우니그문사 낙용아 엔네찬치나마나 세나 포라이나 사파기자급바 레카포라 동파기자급바나디 데드랑코 니로카니 알투아급바캄 옹자 비사 마이코 포라잉아 스키급바랑 마이코 닥나 아가나타 우코디 마시파나난겐 옹자우디 스쿨니 키탑콘 포라잉아마 아팔니 골포 키탑사 비사코 기색낭아땡아마 마아위자와 멍급은나라 안탕한 세나 포라이나 장자우디 비사랑코 락칼리사손 갓나바 우오벌 코미야 세나 포라이나 장기자급바 마아오 안탕우 가동아니바 주옹롱자 아루 우니 벌그리아니코 마시우디 비사랑 우나 밤자나바 아루 켄자나바 동아 무탐 스쿨 비사랑 레카포라 동파기자급바 마아파랑코 만데라자 은니아가나니랑코 바사코바디 크나아 은다키 안탕한 레카포라코 마네라 챙아니야 몽송급바 옹아 레카포라 만 망망아니야 그탈 차송오디 졸리자족 놓고 잠코나 메니록나 속나 찬나 삽나 탕카 코로시 삽비 녹당코나 무로루왔나 데드랑나 남급바 방캄급바 군랑코 스키나 아루와 망코 안생 발족게 라키나 몽송바테 마아니 자코 가아카 삼탕탕나 삼사카니 송나 녹나 닥나 낭아니랑코 주소카타니 자트니 아송니 남그니나 자콘파니 아르방 아우아그타스키엔 라아니랑 다오니 레카포라니 바콩아 마아 앗탕안 야랑코 위에라 쟁자오데 우아랑코 데드랑코 스키에라트나 불만자 레카포라 만그바 마아 데드랑나 야랑코 스키오나 아르마캉치 장기 탕아니나 우아망코 타리수아 만디스 카문 쿠몽낭르미 바크르미 장기 탕아니 베왈랑코 비사랑 마아 파우니코 스키에라 쟁아 파그바랑나 바테 마그바랑 노코동롱 바타 안다케 우아망 녹당니 송사니 군랑코 데드랑나 스키오나 소모이 아로촐 만바타 스쿨랑오 몽송바테 온칼그바 가당랑오 비사랑나 스키나데 미츠크랑은 남바타 네제라토가 미츠크 비사 존네가 오닌 우나 존칼급바 바르마랑고 바아 위험한 아니었나 아로마 아니 동자 못등고 위험한 건 이로까 우나 그래봐 송아 찬나니요 녹잠 고롱 탈았다니요 아로녹니 급은 감랑 고 추속았다니요 위아 마아코 닥자까 은나께 위아 촌노닌 미츠콩니 마아웃니 장기 당하니나 다리수하고 만나 위아 바르마랑 고 작당득나 스키야 만바하이 닥라하운 스키방이 미사랑나 스키나 아루가만코 데탕그다 자칼나 사빠 마아니 카사니 아로 착착하니 미착 스키바오 그낭 녹탕온 다리 삼수하니코 맞급바 미착 비사 마아오가하와 스키라가만코 녹탕오 아루 장기 탕하니요 자칼플라 은다케 마아오니 데미츠코나 이아 남급바 군랑 리앙스카아 데메츠 세그바라에 녹당 바쿠다카하온 이아군랑쿠 데드랑오나 소카츠카아 나키 세나 포레나 장급바 레카 포라 동급바 마아 세나 포레나 장아니쿠 아루급은 남급바 방캄급바 군랑쿠 아치르크르카타
1: Nasimang mitkrangni programu ma Brussels ke sangmani skia puraya matgpa magpa de drangna skiani ko namna yani gmana ganani ko khna namna ha da ojol jol nasimang na Christabel sangmani gitrangko ga matnan baksa freshida momni gitrangko ba khnangna matgin hada wanchen Christabel sangmani gitrangko khnangna gitrangara chela odungenga khasnbeya chimak da ye gitrangko khnangna

하잘그니 물시오 인디안 솔카리니 라가칭가바 니암옹아 인디바 이아 니암코 하잘그니 치봉아오 등탕등탕 안층니 송살로 바튼 하잘그니 물시오 인디안 솔카리니 라가칭가바 니암옹아 인디바 이아 니암코 하잘그니 치봉아오 등탕등탕 안층니 송살로 바튼

아그삭나 잔 지엔바 남근이 룽자하 암탕당이 남기자오니 기식풀 톡보족 몬돌리니 바몽랑바 남마고락 보조 조슈아바 이스라엘왕의 승아본카마오 듯 아로비자부치 조급바 아송우 조슈아바 이스라엘왕의 승아본카마오 듯 아로비자부치 조급바 아송우 안탕타나 바시족보 사고만이 바뀐 앙아 아로 앙니녹데 이솔곤만이긴 원하겐 사칸티바 잔치나나하 몬드레 들그바데 맥냉나비하 지슈은레 바플라니바 루트쿠야콘 녹당바 구다깡쿠나 잔치온 남겐콘 안다가바 잔치니 사칸틴 기스코 브랑아타 살란티오 암칭니 자송우 아글삭나 잔치에 소메리아트나비 장기탕코 남기자나 나아스레나비 아글삭나 잔치에 소메리아트나비 장기탕코 남기자나 나아스레나비 세팡아살 소메리 그텔니리 바니 심삭보족 사칸티안 남마쿠다카치 남기자오 금마자나 살기코만파나 가사사케 조카타니 암칭 사칸티나 그나솟니 마용겐 위자다랑바 제호바니 족가타나 잔지부나바 달라라가사 헵슈바 마몽봉자와 감그다 미찰가게인 미슬라바 동자와 그나솟니 마용겐 위자다랑바 제호바니 족가타나 잔지부나바 달라라가사 헵슈바 마몽봉자와 감그다 미찰가게인 미슬라 동자와 장기장나 잔지우바 졸곤 만나니가 감미스웨차 파우바 참뱅아니 박나 벨시카리 무카치마 와바티공자 마간바리닥 파우바 가동안인 동자 개수나트코 발바우바 다몽이라자 에칭바릉 올바우바 승인이안 동자 나톡나 밭 에차룩바 지릉오 동자족 몽마 마차 후로랑골 무릉오 늑자족 HSLC 보리카쿠 세그바릉 방족 니 세나 조톤가에 리잘바 남칼족 보라랍나 칼레초 보리카 세오디 니 시나 졸만자이 만파자와디 HSLC 보리카쿠 세그바랑 방족 니 시나 조톤카에 리잘파 남칼족 보라에바나 칼레초 보리카 세오디 니 시나 졸만자이 남파자와디 제게타 보라이보 서비스코 만자 메트릭 파스크 카 파우바 레보난 라키자 MA 파스카 그바바 프라이머리 티처나 조톤가 장기장나 녹당고 알두나 아츠크랑니 니암베와 압산둥쿠잉아 데판테나 남츠코디 름바구자잉아 바그바니 그리당코 데메츠 금나나나 마마당이 녹고네사 그리당코 름마 아츠크랑니 니암베와 압산둥쿠잉아 데판테나 남츠코디 름바구자잉아 바그바니 그리당코 데메츠 금나나나 마마당이 녹고네사 그리당코 름마 감피르니 자송우디 안다케용자족 묵차당고 반테랑바 세께 금토가족 데메직바 남칼라쿠 스카타 남니카쿠 스카랑나가족 자 토롬바시아니 남멘 홀그룹비족 감피르니 자송우디 안다케용자족 묵차당고 반테랑바 세께 금토가족 데메직바 남니카쿠 스카랑나가족 자 토롬바시아니 남멘 홀그룹비족 비아카 안게바데 니암나사노 와이죠 갈레 카트나 켄차키사 서티피케트 라죠 크리스티안이 니암르티 닥베오롱 자쯤 파몽 바라갓 쳔기자 당탑나 만자쯤 비아카 안게바데 니암만 니암나사노 와이죠 갈레 카트나 켄차키사 서티피케트 라죠 비아카나 살 타릭 티카 하우바 생납 톡자 반티랑한 비아니 살코바 나 피투나리 아이죠 미츠키 노코나 마파데 위파자 아간자 조코나 평우사 쿠티리오 니카하 판테쿠 옹기자쿠다 까네 도까데메치쿠 안디바 크라차자 작테네로와이죠 마니장바 프링금흑 망냉샤야이죠 미끌시자 미아사바 안디타노바 미치박사 지자레치 리앙안디바 미끌시자 미아사바 안디타노바 미치박사 지자레치 리앙안디바 메트리칸 파스카자 보라야바 동자 녹탕오바 감카자 와 능치난 장자 자니 바이크 켄타랑쿠 살레루 암급바 문니 샬로 안티다모 방갈코도급바
보토사나 가리니고 당카비 이르급바 녹화논의 시그렛고 고래 갔다 안급바 살란티아는 닥에서 살코리 앗급바 노멀르까 안급바 고자 르크스 마이급바 스크나하 미트라바 우콘 그마하우디 니드카하우와 녹당 우콘 녹차가우디 살란티안 닥에서 살코리 앗급바 노멀르까 안급바 고자 르크스 마이급바 스크나하 미트라바 우코 그마하우디 니드카하 우와 녹당 우코노크 차코디 비샤 데샤다 라호데 잔치나낭 베야 사고 만긴 자와리바 자즈랭 소톡 베야 삭삭한캄 데메스크바 옹기자코닥부 마 바바 사나만차 가동의 생소부 비샤 데샤다 라호데 잔치나낭 베야 사고 만긴 자와리바 자즈랭 소톡 베야 삭삭한캄 데메스크바 옹기자코닥부 마바바 사나만차 가동이 싱수부 스카오데 반테랑바 묵차고 바락자 가사오바 남느고바 지티시앗 쟁자 아무카나 살라만니 사니바 규칙지 묵차고 위하다 사급은 같았지 컴퓨터니 자송오데 돈누아 동자족 바락겐 I love you 안나타다카이족 컴퓨터니 자송오데 돈누아 동자족 바락겐 I love you 안나타다카이족 비엔비비 아타모데 반테소광이족 우아살니아 타모닌 나삐 뒤에죠 마파니 잔치수와 은딘성와하 메트리코 파스카이 세계금증하 남칼로코만 파우데 구신이 동긴쯤 파그바니 그리탄코 맛노사 남아쯤 메트리코 파스카이 세계금증하 남칼로코만 파우데 구신이 동긴쯤 파그바니 그리탄코 맛노사 남아쯤 Think twice before you do, probapoagana. Chanchigija kamkodaka, gmaniwa. Think twice before you do, probapoagana. Chanchigija kamkodaka, gmaniwa. Nammanamja chanchiani. Nangnigiskosa, dukasel sokbaigin, nangninoktangusa. Panterangana dengudaka, ne chanchinabi. Metraranko de mutenabi, namtokaya ne. Panterangsan dengudaka, ne chanchinabi. Metrarangku metenabi nam tokaya ni cholon bewa nam kalgepa son tolnomel rangsa krakala panterangku man paawasa gelzari jadu torom dungja noktangba tomtomja didrangba skatangsa makna panabamja andakaba noktangoni de mitskebasa sera bera panterangku jangnanga guasa janchibana wigepa torom genanggepa 마바니 가타그다 장기당 바그바 보라요바 주쇼파 남그바 미트라샤 도로모바 기식나가 안다카노물샤 잔치바나 위그바 도롬그난그바 마바니 가타그다 장기당 바그바 보라요바 주쇼파 남그바 미트라샤 도로모바 기식나가 안다카노물샤 달보락보 마네차보 가사둥자오디 톰톰그바 가켓그바 녹당 옹자오디 감차타그리 당카수나 도롬동자오디 디드랑 박사 마아파바 가사그릭자오디 바사고바 오버스타치 두가 셀랑바 속바나바 동아다낭 은이 녹당우바 안디바 카드미야 그텔리 카타오 첼라이긴 두크묵치랑 안층 작치카오 바사고바 오버스타치 두가 셀랑바 속바나바 동아다낭 은이 녹당우바 안디바 카드미야 그텔리 카타오 첼라이긴 두크묵치랑 안층 작치카오 가차급바 녹당옹나 도로만 라마쯤 톰톰급바 크리스찬 녹당옹오데나마쯤 가사글까 개마카 아로 만만이랑 작치글까 손토롱와 도롬니리자 방 몬감급바 사롱오바 가사동오디 컴퓨터니 자송오바 남마고다꼬디 가사급바 족갓급바 아로시자급바 지슈나그레급 번둥자 안지온자급바 몬감급바 사랑오바 가 사라동오디 컴퓨터니 자송오바 남마고다꼬디 가사급바 조과급바 아로시자급바 지슈나그레급 번둥자 안지운자급바 단카소나 미다부디 마문바 옹자와 아그석나 찬치급바 살기치리 자와 단카소나 미다부디 마문바 옹자와 아그석나 찬치급바 살기치리 자와 감방이 만게노바 노록치리오디 몬돌리오 나폴레바 장기족파자오데
Я поделился, ба, по Сталин.

0: 알마락 우한 노보그레 족보던 영화.
1: 컴퓨터니 자송. 니가 뭔니? 스탈린 알마락니 세금은 보이도고 시망 크나소나 만나하? 다오 졸졸나 시망나 카이루스마락 아로 루트 모문니 기랑호 크나소스카겐? 스캉바오 카이루스마락니 깃 르팽랑 심삭부족 얘기코나 시망나 다오가 마땅겐.

0: 가이루 슈마락 아르 룻 모먼니 기드랑코 나 스망크나 소나 만나하 아르 자담베랑니 프로그램코 가마타니 소모이바 야논 보나하 소모이더 스니바지옹 아하 다우나 스망 토키 하우스 프로그램코 크나소스 카겐 아로야 프로그램니 능고 나 스망나 등탕탕 힌디 필름 그 참니기 장호가 마땅겐
1: Oi, Ruga, meine Sonne, er war dort Kontakt in Iskanya.
2: Plus F, Chin Kuninga, Chimwe.
1: Ja, plus F, Nigumen und Tisa Tanatnaman in Genma.
2: Namas, Yama. Jin Salon, A, Chani Rango, Chaun. Bienko, Lakat Kupa, Mangrakat Kupa, Aro Chuung Kupa, Vitamin Rang, Dong Zaun. Mandini, Chanchianiko, Bulgriata, Aro Bien, Bimang Kupa, Nomata. Unigumen, Chani Rango, Brion, plus F, Chin Nang, Pakusa Brevo, Uno Vitamin, Aro Ayan Gnang. Bien, Bimangko, Mangrakatna, Aruan, Sing Baljokera, Kinagata, Chani Bosturanko, Brion, plus F, Ni Chin Nang, Pakusa Brevo. Yako, Commissionerate of Food Safety, Megala, Shilong Nikita, Uyating.
0: Da si agan gimun kita na simang na gacham Hindi film ni gitang ko kamatang gen skang pao masum film ni do nina or ek kahani git ko kamatang gen aro yan arati mukurjini ring pagit unga.